나 홀로 니트로 보던데 아미 이만한선이 얀다가 다틀려 배에 밥한 소루 이모카마 마이칸 가래도 미스친다 가래도 스와쳐마이나 니서가마이나 모카 쇼타 이모칸로 디비였던 때래도 아 마야 మనసుకు శాంతిగా ఉంది.